좋은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란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 9 of 8 shit